0: 나왔냐? 사업에 아쉽겠지? 애매 나오더라고. 그래서 가고 있는데. 왜 우리 남겨뒀다? 아타리? 아, 아, 여기서 바라 알아봐서 오지 좀.
1: 뭐, 아, 아. 오늘 봐서, 애우네.
0: 나 아파서 왜 세?
2: A ver, Raúl de Cobos, Euriapur, repetiendo su jugada, Sancha, saludo que está a gustito de Cobos, Valle Oines, ahí sea, Purbet, está Neca, tu tocho, Gune, venga.